하면 숨다네 국고 가려고 스가니바 무사니바 안나 수레스 간다나 신이나 안데 길면 예샤 고반데 소데 예샤 바시 왜가 되고 신아 부분 잡아 고반데 소시마도 예샤 바시 엔나비 달이카라 아야 빌 아야틴 고안나 바파이 아요 이거 무타니 와데 이마니 데수 나 공감자 공감 또 바이다 암자 달이카 바나

되기 위한 치킨 샐러드 두 마, 심판의 리스트 비파이아 치킨 수제다 고발 샐러드, 샐러드 그거 쓰고, 샐러드 세븐 가거나 그 있으니까, 그

대해 언급할 전선 고원전 인생을 그만하는 한 가지 아니면 만화수에서 그다지서 그리는 방법 시에다 연예인 수 여다 고급 아트라 팀을 감수 여기라 못하면서 그 감수 만화수에서 그다지서 그 영화 팀이 기억을 써는 수 사람들 수나다

이야기 우리가 관련 기능을 하지 관련 관련을 하지 그러니까 무타이밍 리스키 내용아 나도 인터넷을 너무나 아무것도 많지 리스키 뭐가 스위치는 와두시 칸스 아무것도 같이 삼아 이렇게 삼아 무관샤 가나지나 무타이밍 칸은 내용 아시아님이 워낙 리스키 아시아님 칸 프로그램이나 기기 지금 삼아 무관샤는 내용 무타이밍 내용 자라지 삼아 아니든 바이키 원 리스키 아니야 너무 리스키 너무 잘 삼아 고마 리스키 아무것도 사지 않고 고마 리스키다 내가 그 무타이밍이라 그래서 그 원리식 나가 그렇고 신이 님 원래 아시 순간 가봐야 아니고 아무런 제키하는 게 쉽긴 되지 가봐야 나키는 하락을 하라고는 인샤라고 노인이야 나가 놓고 내려본 수업은 내가 스크리 인생을 이용 너무 성공했니 그거 스크리 인생 가봐야 그거 생각하니까 쉬운 가봐니 내일 미안한데 알지 기타 수가 생각하니까

0: 그것은 아랫니와 시부시 가로 입구되는 것입니다. 스카크는 중풍과 무진과
1: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0: Yeah.

0: 친척 아닌가 그 책을 보려고 이렇게 하면 되지.
1: 그만해. 바로 우리 공신의 아들이 원샷 반가워인데 목표로 앤드라 스카 투바 아빠야 김정수카라고 해야 되나 아 덩치 하디 연수하나 반가워인데 나면서 치카미스 루안이 치와 하디 연수 좀 부도수나 고가와 아까 반치에서 투바 아니서 알거리 공바 치카오
0: 이바이니 바야 그래서 안녕하까 사물 아무와 아군의 전체인데 아니 수와 수 이렇게 이나 거꾸로 아까 봐라 전체인 지원을 주는 누구야 뭐 같이 말하니까

친구가 마음으로 무엇을 시키면서 좀 칸을 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대해서는 그 타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아까 이렇게 자원하는 라이프에 아까 이렇게 뭐 이렇게 친구가 아까 이렇게 하면서 아까 좀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 죄송한 라이프에 뭐 나서 가서 그의 영상은 아직 몇십년 시행률도 나서 아무나 마음에 아 자녀는 자녀가 시야서는 아까 그만 자녀는 그래서 한 번씩 보지 수아치 부분은 아무나 주인지 아무나 뭐냐는 게 다스포스는 맞아요. 자녀는 인상나도 순중지도 아무나 있으나 이제 아무나 가마듯이 그러나 꿈을 가라라고 꿈을 믿음 무슨 샤누 무슨 야나 말이 좀 있으나 이만 이렇게

출신이 그러니까 이상한 시야가 기대지한 아쿠만 꾸미 숨어서 무슨 말을 아예서 아칸 아무만 숨어서 꾸미 카우니 아예서 출신이 그러니까 이상한 시그가 안 믿는 건나 이거겠죠 안 꾸미서 안 까인 내가 안 믿는 이거겠죠 삼가 안 쉬고 누구만 나 안 꾸마 내는 것에서 나와 이제 안 가는 출신이나 시그는 나중에 사자 안 믿는 시그 시그 시그 카사 그 후에 아까 한 번씩 아까 시그 누구만 시그 출신이

0: 20년 이내 물러왔는 딸이 조사국이 수고하시 바야 모양 보이는 아이폰 내가 자리 밑에 있는 중에서 말이야 고맙이 연결된 쌀이 있는 아이폰과 생명품을 몇 아군 있는 북한의 알람 어디든지 고마워야 잘하듯이
1: 내가 말한 피자 오면은 농단치에 슈그린 어사이니치에 이동생 또 아까와 다리는 심어
0: 가보자
1: 심어 듣는다 하면은 가라 중간치에 집이 왜 들어나 제대로 부르려면
0: 애초 아니 시 이런 완전 아바니 아바니 단지에서 눈을 끄지니 팀스라인 꿈에 아버지 이파리 아바이바 치와네 장아 야바라고 아바 치와네 이파리는 탈모 쉽게다 우린 대대지 덤벌텐다 치와 텐다 이런 치와네 리시 아파라 나카바에 꿈아야 장 야구니바에 땅아리 모아오는 수가 없다사 기능야인 거 야서 그릴 뿐이 좀 야바라 아마 야서가 아이크지 텐데 야바니 무슨 정도니와 왜냐 무슨 말 없어서 너무 말하기 쉬운가 만까사 내 그림사 내 직행사 내 시야사 삼다 와이 니가 하면 소라다 시에 누가 누가 인디 하람빈 내 스케이니 야 기하고 기자 우비 부조이 뭐야 옛날 지리야 시와 시에 와 원세를 엔 아이포 고모바야 고양 바인 사리 엔 아이포 고모산 맹 야야 알라 워디 고이나 알라 워디 내 아무만 엔 아이포 시기 산맹이나 알라 워디 내 아무만 엔 맹디 카이니 예치 고모바야 도라미시 고모바야 사람 무원디시 고양 바인 맹디 카이니 분명히 되지 니야 너무 찍히지 맨날 니리야 야지 내게 이
2: 무슨 이런 추억이 그렇게 전자하고 그 고백하고 가서 그러니까 벌써 아시아서 좀 그 내지나자도 비하치 나서 이카프로 올때 비하치지도 뭐라 그만 그만 듣고 와서 이런 것도 좀 하나 있어 보면 밑에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아침에 좀 하고 그러면 그만 또지 아무 아침에 뭐 이런 거 하지 가지 그러나 그런 뜻이로서 아주 그런 그런 지나 나도 그렇게 하고 뭔가 지어 내고 또 이제
0: 시험을 좋아하는 시험이 뭐 먹고 싶었는데 시험이 뭐라 그냥 뭐야 뭔가 지어 내고 뭔가 간절하게 와서 뭐라 이 사고 얘기 꽂히 뭐구나 얘기 가능 아무 안 하더니 가라 알람 좋다 그치와 등까지 하나니 그치와 그치 말은 무지 그치 하나와 오늘 그 팔로우 무지 바로 보시는 바이엔 컴 오바는 무지 오바나 신인 미디마자 오바 오바 지하이 내게 이러는 모든 거는 거 아니니 뭐니 내 이래인 무지 컴 아니 오바 지하이 그치 야와이 그치와 생방 그치와 생활 선수 내게 이러는 것이 엔식 생활 속 공유 속 하나 신이야 생활 전부터 더 와이의 슈바나 너는 만드나 아는 거 와이 슈바나니 코로나가 지가 인테시 바 코마 너무 부신이 얘는 뭐냐면 코야라는 것도 아직 나라고 아직 사카사 지금 있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말도 안 하듯이 왜 안 잡고 좀 아무래도 인생에서 왜 아직 숨어 있는 사람이 너무 그래 나도 아직 아직 숨어 그리고 같은 거야 아무 그 일이 숨 사카는 그다 알라 코야 있는 그게 문제고 그시가 아직 내가 크지 알라 그 코야 보면 그다음 뭘 간다 쉬워 뭐 하냐면 얘는 아직 얘는 그쵸 kamu kunya sakani da Allah ko bai to in yene me isa za a cusa mun sana sa me isa za a cusa mun kinsa me isa to kamu yanzu shi ya mura da yin tsallake tsallake wannan nan ya sar baya gidan goga baya gidan goshi gidan goshi baya gidan kaura shi da baye shawara ne rana ɗaya ko na yi nisi rana ɗaya muka da nisi wani bura yi nisi kuma ba mu lokacin da ya tara mu ba ba mu lokacin da muka yi nisi sai mu muka dinga tarin rika a ƙananan kuma kowa ya gani ɗan kanin sai shida mu muka dinga tarin rika a matsayin mu nan shugaba da take shawara mun ne mu dinga ga nan ya zo a tafi APC kana shi kuma ya hura da su waye kana ganin kun yi da ake da shi a rashin ne ba shi ai yasa sai fa sana jin mun shi kuma shi sha to kaga yanzu idan za a ce muku al'umma ta koma kan teburi kuma a wajen ya ita za ta faɗi da rato duk sauran waɗanda suke mugu yara gaga ba masu hankali ba masu mutunci ba masu daraja ba masu kima akwai matsala akwai matsala
2: kamar yadda muka ambata nan ba
0: kowa ya kura na ya ce mun akan teburi yansa ta bani shawara yake na biyan nisa wallahi sai na bari sai na bar
2: sako da duk wannan sakin duk wannan tara wani ku su ku su ku wani ita ce nan ba da za a iya shugaban kai tsaye ba na zuwa kan wata ko wa muke tare wa alaikum salam wa alaikum salam muna jin ka salam alaikum salam alaikum
3: wa alaikum salam barkan ku da dare
2: barkan ku da muke tare
3: kuna na tsere da jiro da zarar doka gwal
2: sallan kamar na ko shi ne da jin ka